노록 크라이동 101.6 메가헤르츠 FM 우주인 더 대인용 고자랑도 노록니 보코크 마몬 어저라와 하이노하이 기플리 페피가 하이오니 거랑니 야글로 하이오니 거랑니 야글로 노록 와이 그릉나니 히네 기플리 페피가 노록 꼭독디 그릉게 마노 어저라와

너 하이 너 하이 라이 나니 파싱 거 척바이작 나이네 캔가이 부프로 버저라 어 2026 부프로 버 탕나니 나이 동자오카 하이 너 하이 까탈 비시노 람 쇼크나니 바게싱 디아 응라이작 하야다 하이게 어저라 버 호홈 더 덤멍라이작 어 샤테르노 르게이 테이 버땅 톡라이작 아 저토 더파니 버러럭 너 카바이 쿡바게 람 쇼크라이작 응게 파이디 어저라 땅 샤르자 멍쟁 카나 나이 펠레케노 카나토 토그르자 멍아 너로카네 마나네 어저라 버 앙바이 Tune kai tong di 101.6 MHz FM ujian dana. Jeng kenalai na tebo kena tetok rejamung rok.

하기진이 반다 하이노 하이 크나토도 코랑 반다오 쟁피우가 대쇼티 탐시 하이 하이니 바기 저도노노 오 반다오 하이노 하이 크나토도 그레자몽 크나나니 바기 코이제오 데 크릉기 동 마니 바기 파이플레이 함바이 쟁테 보르자몽로 크나나니 동코 하이니 바기 나록노 나록 쇼기 동코 대쇼티 탐시니 바기 쟁카방 마르자몽로 크나이만 코바 응게 쟁 크나라이니 테 보르자몽 나록 볼로기오 동 마니 바기 파이플레이 함바이 데이 나록 크나이 동코 101.6 메가헤르츠 FM 우주엔토노 어제로 승 탕라이나 크나토도 그렇자몽 때때 가이샤 에바 카이테 땅샵 프로센지 더버머니 코랑테케 어르자몽